0: 大叔，点解你唔行啊？
1: 我等埋你咯。
0: 大叔，礼教有关，我哋要分开啲行至啱嘅。你行先啦。
1: 行啦行啦。
0: 咦，大叔，你又停咗喺树唔行？
1: 二郎啊！